0: Funky Drugs Radio con Tony Modulation.
1: 엄마 오가진다며가? 뭐라 유산데? 어산이 쓰는다고 안 하면요? 농담까지 농담하다가 날려봐.
2: 죽어버리겠네.
1: 믿으세요? 아니 그거 다른 돈이야.